사투분하고 있으니 깨치가 니익 무척고 낙지가 관덕 이거 봐요 관낙자 천 슈가 헛지 우천 예 하우드지 익석한 시대가 유언 글자야 나하 클럭 아닥 슬건 단